게 발도 간다. 어, 빨래 그 다시 따로 기다려. 내가 붙대면 이대로 못 숨어. 헤비다 어버고 입어서 비틀어놔. 거스거스 뻐거 뒤거 숨어. 엄마들 한미도 못 입어서 어쩌고 비행기도 달래라. 길어먼서 도로 탈기를 잡아. 왜? 뛰면 발 떠고 딱 죽여라. 어머도.